위스코드 이런 말이 뭐 해서 This is a philosophy and a strategy to fight against the old